0: 저기 뽑으러 가서 트리인가? 저기 번호 소개션.
1: 38, sorry. Can you just run out of town for 7?
0: I sure can, sir. Anyway,